미와몽 타이몽고 사종 아이 메간 다크사다 시스니 야시니 스디가 스브라나 존 아이 미와몽나 몽샤니 라카 조조레 몽샤르콘 아이 람스티라 아이 메간 다크사답니 존 아이 샨티에 인델브란타 사피그룸 아이장무 롬로 몰라 아이 롬롱고 라카 조조레 무상샤르콘 아이 나이람고 감나 타이몽데 무수상완나 무무드맛 아이리에 나 아이 Megan Daksadab ni Taimongo Sakem ai Miwa Mongsha ni pa Klang Bai Zun Shidum ai La Kha Zo Zo Re Mongsha Lukon Mbong Li Zun Lakman Mariya Lusha Lajang Ya Yubra Lajang Ya Re Makam Go Mai Krabang ai Mbong Li Mujay Sha Glon Na La Kha Grey Zo ai Nga Tantan ai Gani Megan ai Nga ai Shigam Sha ni Shisng Ya Shi ni Mongdan Shwa Wun Li Mugon Dab Gon Na Sgon Jay Lu ai Ndadabranta, Miwa Mong, America Mong, Alien Chu Mong, Mongdam Sumna, Blinkni, Nambal Ngai Lang, Mong Mikin, Upti Dra, Rao Jom Shtup Ai, Pompom Mu, Glon Na, Di Bai Sham Yanta, Tanu Sengon, Shakan, Musumugo Mugolo Ai Lai Pe, Japat Katwama Ai, Shumushumat Munta, Musumugo Mugolo Ai Shah, Jaku, Pia Gaulu, Murashumusha, Kongza, Singishikru, Muram Lama Ai,

비와몽 필리핀 몽고사 중아이 메간 닥사답니 시크루야시브라이 시가고존아이 비와몽 필리핀 몽나 우브디드라시도 모답니 달브란타 뽕포모 글론나 몽지돈나 팔다다아이 비와몽남라 숨샤릉아이페 모름란나 비와몽디에 탕다사이 나아이 시가무닷나아이 컵슈암샤니 달랑나시

0: 만에 두제 시로마 김아부도 미드고마 무도마니에 지마다 보다 리자 시회 관에 무도 비스티 마자죠 테스티 자과 주니에 리자 시회 때 무도 이시디마 우자 베니 토고 테데거라 그래서 허셰 우니에 티데방아 시티 자 푸차 푸과 미드 관에 아 그샤냐 토 마로마과리 푸디마로 시회 관에 무도 비티 마자다 아 그저와 제 푸피스니에 무도 시니에 우마다와 티데방아 이니 티리 드드 초마과비 제외과 안매코마관에 모두 이시 바르그 허쉐우니에 이티인소대그 르드자과와리즈냐 이티인소대니에 소대마타니 마이와리즈냐 허쉐우 이인스마니에 시무미이소나 미드과마 두저니에 안매화이대티리베조 이인스마대 미드과라즈스 자자벨루시이미이즈 티리이즈 니코과주후와리즈라이비베냐 으스 아리티화리 허쉐우니에 마다비베라그와 이이미마 이나이과치리 이인스마니에 니코과 시무미이냐스 何年只有他的他过土苏娘土苏罗马阿克达甘尼斯观念高祖国国瓦里依然年泄露比瓜拉斯高祖土苏罗时说提马代姆和学五年马达提里边啊一年提里边啊兔子八写在女里老师爱祖国土苏娘哪在女年尼巴提十一马达阿吉苏提里在一群啊提里边啊依然某年是母森尼苏德国就苏国里干年一年泄露比代阿克格罗时库下德下米德国一米一瓦里 来拍这个概念一年你光马出马币让你在就服瓦里子那么比一年一百代你把地瓜一米一只来比地娘提马代目和学五年提不过年一咱们得做卡聪明观念是一米马你就在一瓦里子提不过年一年是马代年一里八代你家比百个娘和学五年提里你可马举过得得一马不得一年是马币一咱一里不年阿就太是瓦克罗时你把地是马瓦走和学五年一天这瓜得得咱瓜瓦里子娘 一直前年得得求瓦里子娘一年一人你不能别来年一年阿哥和妈爸爸走一年是妈你别来年一年你可得妈妈妈一直怕你得个妈妈一说你别来年一年一米母米和妈说一直怕妈走一米母米和妈说一直怕啥子可妈子一个妈瓜一年回家铺个妈之前和瓦格里子娘一年从你哈路闪比一年说得哈路是妈家走一年一直一里带家里路是
1: 是否买一走提马瓜比古萨达索年日些写着八写比个一兔子八写比个只是一米一路是吗的一目当啊那老师不就拍九十五按着说花花的电路我念在里面啊俺们一直忙年十位路为你干过忙的忙一直俺们一还忙年年在年米实在什么一还提了你一年九年阿克那啥路是木瓜的比那路个嘞做工半年做出来那五半年那做嘞
2: 피추세토 나사사 피단지초 가치치 아무니 미디엔 눈이 무과대 지은 나로래